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모신 땜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치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.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.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옛 남자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만약에 궁금해 시간은 두근 근데 날카로운 초침이 내